일어나 보니까 일어나 보니 별이는 지켜내지 않아요. 그래도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도 니 마사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내가 서서 못 들어가기